0: 이 나발님의 씨.
1: 나발님의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발님의
0: 자우.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1: 아슬이 있나?
0: Never mind. 저기.
1: 오케이. 아마 네 일단.
0: 이곳.
1: 오케이.
0: 끝난.
1: 끝난. 야. 야.
0: 네 거.
1: 예, 왜 근데 너 죽네. 금방 얘기하잖아?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.